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 토냐?
2: 그한테 파 양대 뿌리
3: 양대 지만의
4: 뜻이
5: Yo pa chaiki herbol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Voces compartidas.